저런 보고 까먹고 다니 술어도 백기숙 거시가 나서 출근 뛰어로 인마야 백불리 아래 것을 봐서 니고라니 백기도 오도 부스워스레

0: 전화를 받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거시가 나눠줄 줄은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아르고 세바스티고라니 백제도 오도 부서워서 부서워서 부서워서 부서워서
1: Daddy?
2: Get what I need when she gets
1: up. Come eat!
2: I'm tired.
1: Just come eat!
2: May not be in there, I promise.
1: Stop. Well, then wake up!
2: Shut the door.